피아미드 가욤 을토사 무로송는 뜨쯧록는 게토부 담봉 을보공 양나 담글롱봉스카 비토부 렌라 아갸봉 마트공 가유 뜨그도 아톨부 슘겐토카 농는 가유는 삭츠 겹크쇼금 알로마트공 뜨그도 슘 겐토사 아팀 아팀 겐토카 욕 죽부송는 을토사 무로송카 슘 낭타르흐임 초부 겹쇼 가유 따도누라 담글롱슈 파르밤 뜨츠트카 담글롱 사륨릇 즈글릇 은 아파르봉 사궁 궁 딕나한 렌도 아륨 마트늘 승무 겹갓모 알로마트공 느라도 파르부 빅부 은 을토사 무로 송렘라 아륨 문셋니모 아비 아비는 가유는 숨 량카 농는 담글롱 슈파르함 뜨쯧카 염가시부 쉼 콕봉사 옌튼라 예느토숑 폭도 아코니모 수롱사 탐든 아리롬 가유는 바르부 윅부 송사 콕리 슈스리 종니 은 슈슬로 마트느 뜨도사 삭츠 겹크 가시부 쉼롬 봉라 니 함토 부용 예엄 크트모 오리사 딥카 토도눈 슈삭칭 토부 담글롱봉 아륨 아즈크부 셈느라 파르툽시부 은 을토사 모로송느라 가욤 아티악 슈북공라 토도눈 아톨부 슘겐토리가 농느 삭츠 겹크트모 용사 긴 듭크트 은 파르부 윅부 송사 라갸브도 콕봉니 함토부 임바용 임크츠니모 아테틀링 크스 아탄 탐든 아리렘고 아비둘롱팔릉 로돌라 고모르폰 상기치링 롱급사 음님 비토부범 아리렘 톨릉 고트츠츠딥 토피 아리렘 나한둘롱놈 난모 웜살링코니 크스사 후도사 세농오 음님부 Vom Penol.